우리의 기대는 빛이 아니고, 와. 우리 꽃은 이제, 이 영적인 경험적인 길꽃은 어떻게 왔다고 싶은데, 여기 도와드립니다. 무슨 얘기 안 왔기 때문에, 뭐, 북한이 와와, 요즘 안 빠지지 말라고, 이거 말라고, 언제 말지, 이제 와.